깊은 한 사람 정든 손 놓으며 눈물을 감추던

Yeah. Mm-mm-mm-mm.

잘 지내 행복해 라는 말은 못해 참 예뻤었던

그것은 마치

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며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다.

거 아니야?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.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.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과는 추억 주자 희미해질 거야. 언제 그리냐는 듯이. 조금만 기다려.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.

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. 계절이 돌아갈 수 있다면

사람이 의존하지 않고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요. 가장 위험한 건 기댈 곳이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거 아니면 안 돼. 이건 없인 못 살아. 너 없으면 끝이야. 기댈 곳이 하나뿐인 건 곧 집착이 되어버리고 그게 사라지면 무너지게 됩니다. 하지만 기댈 곳이 많다면 불안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마음 기댈 곳이 되어주는 우수의 멋진가요? 지금 출발합니다.

예,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꽁치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. 호수님 안녕하세요. 어제 뵙고 오늘도 뵙는군요. 반갑습니다. 아침에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 바로 가동하고 찬물 세수를 했습니다. 그 뒤에 감자를 삶고 아침에 먹을 밥을 안 치고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동실에 물도 조금 넣어두었습니다. 어젯밤에 만두를 구워 먹고 잤는데 아침에 심장 유난히도 심하게 요동치며 뛰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. 야식이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어서 그런 듯 합니다. 몸 건강 관리,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. 우수님 오늘도 좋은 시작 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다녀가셨습니다. 자주 본다고 반갑다고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공치님. 제가 하는 일이 여름이 성수기라 방송을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자주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올 때마다 반가워 해주시길 바랍니다. 공치님, 저는 한 주 열어 가시고요.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 합니다.

예, 필사미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. 오세님의 아침 방송이라 반가움이 2배 이상입니다.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3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. 필사마님 매번 신청단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셔야 한 주가 깔끔하게 보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.

예, 와우님 시즌 다녀가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? 저도 잘 보냈어요. 이틀 동안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. 한 주도 힘내시고요.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.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다녀가셨습니다. 와우님, 이번 주도 우리 함께 잘 보내보도록 해보고요. 늦잠은 돌아오는 주말에 또 잘 수 있을 테니까 한 주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정해주신 곡 제가 준비를 합니다.